0: 네가 리스펙을 하나?
1: 모르겠습니다.
0: 나는 모르겠다.
1: 뭐하려 그러십니까, 리스펙?
0: 존경!
1: 뭐 다시 들여다보라?
0: 존경! 뭐
1: 뭔데?
0: 존경!
1: 존경!
0: 뭐 이게 리스펙 아니겠나, 막 그런 생각을 막.
1: 영어는 어렵습니다.
2: Feel free to hit us up on our social media on Facebook, Twitter, and Instagram at K+ Army Hour. We are K+.

들어줬으면 해서 yeah. 종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. 그럼 사람들이 날 쳐다보질 않았어. Yeah. 우산이 슬픈 얼굴 가려주니까 빗속에서 사람들도 저마다 바쁘니까 좀만 느리게 숨 쉴래. 평소에 내 삶도 내 랩도 너무 빠르니까.

눈물 어쩜 받아줄까 제발 아무것도 묻지마 그냥 영원히 내려줘 네가 내리면 외롭지 않아 너라도 내 곁에 있어줘 잿빛 세상에서 살고 싶어 영원 따위 없는 걸 알고 있어 Slow rap, slow jam, slow rain, everything slow When it rains, it pours, when it rains, it pours, it pours